아바붕 빔빔 빔빔 빔빔 빔빔 고름 수월와 아비 아바붕 빔빔 아싸리 랍디 텔레핀 텔레핀 아바수아주 원이나 마우상과주 마와벤수 마와트럼펫수 차이 Praise the Lord. 함부로 지카바바. 몸부람 얘기하고 라디아에.